0: In the future, will it be the same? In the future, will it be the same?
1: Zuversichtlich und optimistisch in die Zukunft gucken und nicht die schwere Situation oder schwere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Situation, die wir heute haben, sich so zu Herzen nehmen, dass sie nichts Optimistisches mehr in ihrem Herzen habe.
0: Hangi gelecekte vizyonları inşa edeceksin?
2: Ich wünsche mir, dass in Zukunft keine Auto- und Umweltverschmutzung mehr gibt.
3: Die Gewissheiten von heute sind die Fehler von morgen.
0: I love the sound of the future rushing by as we miss it completely.
4: Nur eins. Mit der Julia sein.
2: Ja si želám, aby v budoucnosti nerobili toľko plastov.
0: There is always a silence working between the criminals, between the criminals.
5: Wenn sich die Rolle der Frau verändert sich die ganze Gesellschaft.
6: Wünsche mir, dass in Zukunft man übers Wasser wandern kann.
0: The future is in our memories, and our past is just a guess.
7: In years, I believe in repetition.
8: Ideen sind gut, aber noch unpraktisch.
9: 지금 며칠 전에 그 마침 이 주제로 상담 코칭 비슷한 것들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아주 명확하게 장래에 여성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각을 끄집어내주셨는데 원래는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이고 그게 더 굳어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새삼스럽게 좀 반가운 발견이었다. 저희 미래에 대한 어떤 짧은 단상을 그게 되게 더 굳어 진 거죠. 그래서 새삼스럽게 좀 반가운 통화가 반가운
10: Start recording. futuro.
11: Espero
10: passado.
11: Que
10: amanhã vai ser outro dia.
11: Após a vitória
10: na frase da tenho saudade, apesar de começar agora, não amanhã. Amanhã vai ser outro dia.
11: Que a violência,
10: meu amigo, nós mesmos, que você faz desse momento.